0: Gensberg រីស័យគុនខ្មែរគូទី4ដែលជាគូមិត្តភាពអន្តរជាតិកម្ពុជាចិនទឹកទី3ជាទឹក
1: ផ្លែព្រោះខែសាទី3ដែលជាទឹកផ្ល
2: ែព្រោះ Final Round
1: ដែល这场比赛舒可欣不好打的确，
3: 少还一个。
1: 对，对手还是
3: 那位的顶西，
1: 非常的硬啊！而且两个人其实，在身高上还是有着几公分的差距啊，所以，尤其是对手梅恩梅克哈这边，他的个人的职业战绩啊和比赛的这个量上啊，真的比苏可欣要多不少啊。
3: 是的，
1: 82胜29次 KO， 苏可欣这边是19胜9次 KO。
3: 梅恩梅克哈还拿到过2023年柬埔寨高棉拳锦标赛65公斤级的冠军。2023年泰国伦皮尼65公斤级的冠军。
1: 对，这也是柬埔寨国家队的成员啊，实力也在那儿。